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 베비 나빠 초파 치마뷰 누구다 디자레 까무코나뷰 야유 얀치디야 콜루 뭉레 고디밍게비 라호 까무코레 뭉레 닌빼밍게비 라호 까무코 띵조 나하니메 치디크 뭉레 고디밍게비 라호 까무코 알로나케시
2: 우차오 림니 시그티키 남가미 바가 치가라레 남가미 다라자라로